0: 자, 됐어.
1: 아, 예.
0: 자, 됐어.
1: 자, 됐어. 자, 됐어. 자, 됐어. 자,
2: 됐어.
1: 자, 됐어.
2: 자, 됐어.
1: 자, 됐어. 자, 됐어. 자, 됐어. 자, 됐어. 자, 됐어. 자, 됐어. 자, 됐어. 자, 됐어. 자, 됐어. 자, 됐어. 자, 됐어. 자, 됐어. 자, 됐어. 자, 됐어. 자, 됐어. 자, 됐어. 자, 됐어. 자, 됐어. 자, 됐어. 자, 됐어. 자, 됐어. 자, 됐어. 자, 됐어. 자, 됐어. 자, 됐어. 자, 됐어. 자, 됐어. 자, 됐어. 자, 됐어. 자, 됐어. 자, 됐어. 자, 됐어. 자, 됐어. 자, 됐어. 자, 됐어. 자, 됐어. 자, 됐어. 자, 됐어. 자, 됐어. 자, 됐어. 자, 됐어. 자, 됐어. 자, 됐어. 자, 됐어. 자, 됐어. 자, 됐어. 자, 됐어. 자, 됐어. 자, 됐어. 자,